0: 코레아하.
1: 코로나마이.
0: 코레아.
1: 코로나마이.
0: 에. 에.
2: 응아로.
0: 코레아우에.
3: 코레아에.
2: 코레아에.
3: 모요.
0: 코레아에 모요. 코레아에. 바카이트 티카이트 파타. 코레아에.
2: 코레아에.
1: 아, 기아라.
0: 하이.

대야와 꼬이렁이 가루마이 이룽아이 대이아레리 오타히라우 이라카지 이와 마테 토이팡아 오 아이 하트 라디오 오이나이 디디오 오테아지아와 도아